0: 哎呀，
1: 原来有佳人临池而故影，恐防招物耳，快步出园亭啊，走吧。哎呀，
2: 有贼
1: 啊！我唔系贼，我唔系贼。
2: 你唔系贼，都来作甚？
1: 都来接媒啊！